0: 아, 딸내미 딸에 내미 번거 레미나 언노 군사살레 에메 누키코 와지자메 미나 언노 미모아이 미파노 누키코 와지자메 꼬 에, 네, 메레 돈키코 미 후미코베 메레 돈키코 미 후, 미코 에 미마코 아 홈미 바누에나 도로 키코노 미에로 케세요 메 모코 누 간지 에그로 홈미 치테 미 노테로 누페 누페 미 토코 보 두에 두에 두에 두에 모코 누 에네 보나 와 지제 아과사 도노 키코 에노 보노 게게 아과사 메 도그 토노 미보 도코 에그노 미 도코 에그노 미 데소 티테 그베토 미 오아메 afɔmi tó gbɔkɔ bɔmi tó kunu mi mɛ ɖo kó gudo tɔn lɛ yi mi mɛ ka ɖo bene tome fi lɛ yɔ mi lɛ ye xoxo nu dagbe mi mɛ ɖo bene
1: Otɔ,
0: tome fi lɛ yɔ
1: otɔ.